0: 쉬워야 되나 싶구나
1: 가는 아, 야자 사르코
2: 알아서 복근을 잡아주기가 쉬워야 가네
3: 근데 복나스가 졸리지
2: 납사해
4: 얼음을 띠참 해부룩 꽉가신
5: 해그름 짜그름 짜
1: 해그름 빵 해그름 빵
6: 해그름 빵